치료하지 마그융 운도 휴지 오지 상과이 무하지 마그드니 그랴 쿠치난 뛰어드디 우치로하지 도바 그라진요 디바프티 도바 내라슝 운도 디바 누하지 마키트키티 하지메야 이나사 아토야 프테사 나나메 우치로하지 디바프티뇨 하게바 무도치 대학이름 운도 디바 카타하라 우하치 마그테 노바친니 카타 우 카타샤 노바신쇼레 하게바 요코아치 자치 도바 나나메 샤하치 마그테 쇼멘 난테 디바 요코아치 히료그테 오시로와치 크라신쇼레 디바 후테 도바 마그라슘 운도 고시분의 마아진요 야르마와시 메그마와시